0: 어디? 어디?
1: 야, 꼬마 이
2: 조상?
1: 아니, 그건 너야.
2: 싸워, 너 누구야?
1: 그놈 일란 이유.
2: 쌈짝하게 가기 막하니.
1: 그 날짜도.
0: 자마하래니. 안 온다 가이지. 소마라지.